magic girl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

0: 요 자카라자 고마틀란데 우아용게 안데구게 기아까테 에완데 기아까테 타운데 안데구게 기카라이카와 참아마카라차 신자생엔젠데구게 기카라자 참아해완데 마카라차벤데 안데구게 기안데마 해완데
1: Thank you.